0: 아하! 언턴!
1: 덴들!
0: 올드모!
1: 올드모!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올드모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격!
0: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
1: 빌런,
0: 로켓, 우사이,
1: 얼마요?

0: 이제
1: 미숙이 체마스는
2: 제게는
0: 유치스틱
3: 오노모스
4: 아마 아이네한다
1: 아이네한다
4: 가사난
0: 비즈니스
5: Biz kazandık bence.
2: Ya bence biz.
4: Şey kazanan hepiniz. Aynı anda çizgiyi geçtiniz. Tebrikler.